이제 아산티 버스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우리나라 기술과 발표를 하기가 아무로 버스모 아니 그냥 호세클 바클라신 보로 버스모 이제 그나타 미소란 바다 이 비시마 아참바 예수님께서 보는 바다를 정탈이 가리는 보장 그러기 구리서 레이커트

0: 그리스도를 사고로 쓰는 거는 없나다. 아담이 돈을 사는 법하고 맞추는 법은 아니지만 믿게 법과 순종
1: 이라는 속하더니나 아니라서니 그러면 놓고 굴리 다들 받는 것 빨리 받고 사오니 다들 권하기 로우니 그렇다면 말씀을 듣다로 생포유 가르치나로
0: 너희가 갚은 일 없애고 산물 아니고 아무리까 어휴는 있을 뿐이라고 섭세하거든 소세통과 권료상의 성격 다 우리를 있다니
1: 우리 권료상의 권리 점인 문이 밖에 첫장 권료로서 통으로 아가다오니 판이 공로스러우니 와 더밀로우니 우루크럽이 들이 잡고 나를 덜기니 그사 역시 만세 길어서서
0: 권료상의 성격 다 봐야 기원무 무엇이든 권료상인가
1: 뜻은 어렵지 않소 권료상의 성격 대결하니 그런 뜻으로 찍혔다면 거의 아는 것은
0: 우리가 서사한 미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이 왔는데는
1: 예수께서 제주께로 보내 걸었는데요. 아까 서사한 미간이 덮어가는 거니까 조심 걸어놓고 사람 걸로 걸어 얼른 걸어 가는 거라더니 걸로가 사람 그냥 숨차게 섰어.
0: 뭐? 말이 뭐냐? 그래서 아유. 제안 말씀을 건 제안은 뭐니? 기함?
2: 기함? 이렇게 물어봐라. 에스컬토와다. 전히 또 자리 있었는데.

0: 아무 고생이 없어. 이 고민도 익숙해진다고 이 목구멍을 아이야 주게 무한할 고민이라서 어느 한번 일어나서 손이 뽑혀서 왔어. 우리하는 말이라서 죽다 얼어 왜 구청하게 있는 거니? 너 둘둘만 우리 고기 하더니
1: 어머니 뭔 말씀이니? 상품을 통해 말하고

0: 잡고 일어서 제가 막 제주도 보내거든요. 얘도 이 어디가 그래? 저희 어머니가 따라서 강화도에 뚫려오는 사이고 벌써 만든 것이죠. 아무 소리 들어서 대학교원 벌써 만들었습니다.
1: 그래서
0: 특히 어머니는 어떤 아이들이 돌아가면 되나요? 지금 무슨 아이들이 여자가 아니 그래도 백성 남의 백성과 함께 행세에 대해서 이거 있다가도 주로가 떠나니 있다가 그 나무
2: Thank you.